대호를 와요, 서 병에 걸려고 왔을 거야. 오하이, 또 이번에 왜 또 와야 다 또 왜 시작하고. 아구, 또, 알라, 또, 이, 아마 낫게, 또 와야 되고, 또, 가, 또, 꼭 말이야, 이거, 헐게.